0: 목포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추석특집 토크콘서트 행복음악회 첫 곡 여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분의 귀를 호강시켜드릴 그레이스 앙상블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레이스 앙상블이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는데요. 한 분씩 어떤 악기 연주하시는지 성함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김호영입니다.
0: 긴장하지 마십시오. 색소폰 주자 네. 김호영 선생님.
3: 플룻을 연주하고 있는 박은혜입니다.
0: 앙상블의 단장님이시죠. 또 단장님에 이어.
4: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최여주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순을 연주하는 조이안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6: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는 유혜연입니다.
7: 저는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한대범인이라고 합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쿠스틱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성입니다.
9: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김단비입니다.
0: 네, 이렇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추석 특집 그레이스 앙상블 8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모였으니 단장님께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극동방송과 청취자분들께 추석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3: 할렐루야.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 추석특집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오늘 라디오를 통해 저희가 전해드리는 음악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여러분께 닿기를 소원합니다.
0: 아,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3: 네. 많이 긴장이 되네요.
0: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주년 그리고 추석을 맞아서 인사말씀 준비해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격적으로 토크콘서트의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라. 어떤 마음으로 선곡을 해주셨죠?
6: 주의 은혜라라는 곡을 선곡한 이유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기쁜 순간도 또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또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담고 싶어서 선곡을 했고요. 네. 또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앞세우기보다는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바이올리니스트 김단비 선생님께서 긴장을 뚫고 선곡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 행복음악회에 참 잘 어울리는 선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올린 듀엣 그리고 피아노 반주가 함께하는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찬양 함께 할게요.

0: 찬양 주의 은혜라. 바이올리니스트 김단비, 최여주 그리고 피아니스트 유혜연 선생님 함께 연주해 주셨습니다. 벌써부터 스튜디오 안이 은혜로 꽉 차는 기분인데요. 또 은혜롭게 문을 열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명절 거실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앙상블 팀원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추석 특집 사연 꽁트 함께 가보실까요?
1: 오메, 우리 조카 왔냐? 얼굴이 이게 뭐대? 살이 쏙 빠져붙구만. 준비한다는 그 취업 시험은 잘 되고 있냐? 우리 민수는 서울 대기업에 착 붙어가지고 또 추석이라고 한우를 다 사왔는데, 아이 뭐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조카도 좋은 소식 있나 해서 묻는 거다. 요즘 MZ들은 이런 말 하면 잔소리냐 뭐라다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어.
2: 아, 그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 잘 됐네요. 저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철수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래? 어? 내가 무슨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랴?
4: 이 처자 봐, 인물이 아주 선해.
3: 너이라도 혼자 늙는다. 눈 좀 낮춰라잉.
2: 아 진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네. 이게 너무 내 얘기 아니야 이거?
0: 어, 다 같이 웃음 참느라 혼났습니다. 정말 또 저희 이한 선생님께서는 꽁트인 걸 알지만 가슴 한쪽이 좀 시큰하신 것 같았는데요.
2: 공감이 가서요.
0: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지역분들, 이 목포 지역분들은 특히나 이 호영 선생님의 사투리 불사르는 연기 덕분에

0: 원어민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1: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길을 숨기고 계실 줄이요. 네. 역시 목포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추석 특집. 그레이스 앙상블의 꽁트였는데요. 사실 요즘 청년들이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오히려 일을 하기도 한대요. 집에 가기가 싫어서 아, 저 그날 그냥 근무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웃픈 사회현상. 우리 선생님들은 좀 알고 계셨나요?
0: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이런 청년들이 길을 팍 죽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맞아요.
0: 네네. 그리고 반대로 청년들도 어른들의 그 묵은 염려를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아, 사실 저도 MZ에 가까운 세대로서 취업이다, 결혼이다, 어른들은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라지만 아, 듣는 청년들 입장은 또 속이 팍 타들어가거든요. 이 라떼느니 싫은 청년들, 그리고 아, 요즘 MZ들은 하며 혀를 찌찌 차는 우리 어른들, 이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추석을 맞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깰 수 있을까요? 굉장히 본인 이야기라며 공감하셨던 이한 선생님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0: 어떠세요? 네, 고향 가는 게.
2: 이제는 네. 많이 초월을 해서요. 아. 괜찮습니다.
0: 아, 정말요?
2: 네. 언젠가는. 네.
0: 좋은 배
2: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0: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1: 야, 7분, 아니 저까지 포함하면 8명이죠. 이렇게 8명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한 선생님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생각을 해보며 이제 MZ에서 살짝 벗어나신 분의 의견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윤성 선생님은 어떠세요?
3: 저도 근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0: MZ 그렇죠. MZ는 아니지만 세대가. 그렇긴 하지만
1: 그 중간 세대로서 말씀해 주시죠.
3: 네, 저도 초월했고 아,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이렇게 다들 결혼을 기피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설득을 시켜드렸어요, 부모님을. 그래서 지금은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1: 맞습니다. 사실 다른 집 자식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아니 다른 집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만 맨날 이런 불평 불만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대화가 오가야 또 이런 슬픈 사회현상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우리 열연해 주신 큰아버지는 어떠신지 어떠세요? 정말 이런 말씀 해보셨나요?
4: 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1: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실감나는 연기를. 저는 사실 경력직이시구나,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은 사랑의 대화를 하시는지요?
4: 네, 맞습니다.
1: 그렇다면 큰아버지 희망편으로서 우리 슬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추석맞이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4: 뭐 본인들의 선택한 길은 잘 알아서 하리라고 믿고 네. 항상 응원하고 지켜주는 게 참 큰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큰아버지 같이. 그러게요. 자신이 선택한 길을 응원해준 어른이 딱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해보며 사실 이 명절이 타지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고향에 가는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1년 내내 집에 못 간다는 걸 저는 옛날엔 몰랐어요. 이 명절 KTX 러시, 귀경길, 귀성길의 힘듦. 그래서 참 또 이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타지에서 명절 홀로 보내고 계신 분들은 좀 외로운 명절이 될 수도 있겠다.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레이스 앙상블이 준비해 주신 두 번째 무대를 꺼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눈치채셨죠? 오늘 찬양 꽃들도 함께하며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레이스 앙상블의 연주로 찬양 함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찬양 꽃들도 명절 지치신 분들께 위로를 드리는 그레이스 앙상블의 연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명절이 되면 유독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게 하나 또 있죠. 잔소리뿐만 아니라요. 남들은 저만큼 가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

0: 거지? 하는 이 뼈아픈 비교의식입니다. 명절 거실에만 앉아도 어른들 덕담 핑계로 이 비교가 폭탄처럼 터지잖아요. 우리 앙상블 팀원 선생님 분들도 명절에 친척분들 만나시거나 일상생활 하실 때도 이런 남들의 시선 때문에 흔들리실 때 조금은 있지 않으세요?
1: 아, 있죠. 요즘은 SNS만 켜도 다들 진짜 잘났고 화려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왜 악기를 이 정도밖에 못 다루지? 하고 생각하게 되고 또 공연은 왜 저 팀처럼 반응이나 조회수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깎아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남들 시선에 자꾸 맞추고 쫓아가려다 보면 제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금방 지치는데 어떠세요?
2: 저도 공감합니다.
3: 또 가족들이나 남들에게 비교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제가 걸어온 길을 자꾸 의심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고 스스로 검열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0: 아니, 살아남는 게 강하다는 말도 있는데 음악계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이 남들의 비교하는 말도 말이지만요, 내 안에 나의 목소리가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쟤는 이런데 나는 이렇네. 저 사람은 저만큼 갔는데 나는 또 여기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연의 반응, 악기 연주 실력 이런 것들로 비교하게 되는 내 안의 내 목소리. 그래서 결국 내면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잣대 대신에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 저희 참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그런데 이걸 정말 실현하기가 참 힘들죠.
4: 맞아요. 또 명절에 가족들끼리 부딪히고 또 막 서운한 소리가 오가는 것도 결국에는 서로를 세상에 잰 바른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0: 네.
4: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 딱 고정하면 마음의 쓴뿌리나 약간 조급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0: 우리 혜원 선생님께서 이 비교에 관해 처음 말씀을 해주신 만큼 비교의 목소리 때문에 힘들 때 또 이런 명절을 앞두고 교회에 가서 혹은 잠들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 올리시는 기도 제목들 있으시다면 여기서 살짝만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비교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제 추석 때 명절 때 만나면 또 이제 다른 친척들과 이제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들의 이제 실력이나 뭐 이제 이런 걸로 말투 막 이런 걸로 이제 비교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있으시면 좀 마음의 상처도 얻고 돌아오고 또 이제 막 먼 길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더 지친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0: 사실 이 비교가 자식들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 아무래도 자식이니까 이 부모님들도 내 자식이 비교당하는 걸 보면 참 속상하실 수 있겠다. 우리 혜연 선생님 덕분에 또 하나 깨닫고 갑니다. 또 이번 명절을 앞두고 참 먼 거리도 가셔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절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내실 자신 있으십니까?
1: 네, 이겨내십니다.
0: 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참 명절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렇게 며칠 동안 쌓아온 은혜가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에 다 날아갈 것 같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니까 그만큼 품어주고 채찍질도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누굴 만나도 덜 상처받고 덜 뾰족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네, 너 요즘 뭐하니? 하면 네,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속으로 외치면서
0: 네.
5: 오히려 부모님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맛있는 거 집어드리는 게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0: 네, 당당하게 속으로만 외치지 마시고 입 밖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시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명절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길 바라면서 세상의 수많은 평가와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 찬양으로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 호영 선생님의 단독 공연 하늘 위에 주님 밖에, 그리고 그레이스 앙상블의 말씀 앞에서 이 두 곡의 찬양 나누고 또 다시 돌아올게요.

0: 그레이스 앙상블이 전하는 미로의 찬양, 하늘위에 주님 밖에,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목포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추석특집, 그레이스 앙상블의 은혜 가득한 찬양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 명절을 맞아 개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공동체와 방송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올해로 극동방송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창사 70주년 추석특집에 함께하고 계신 거죠. 알고 계셨죠?
1: 네.
0: 네, 저희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연초부터 바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잖아요. 그 긴 세월, 수많은 세상의 유행과 시대의 변화 속 극동방송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 아닌가. 정말 그 은혜를 많이 실감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 앙상블 선생님들도 극동방송의 출연자로서 또 한 명의 청취자로서 이 70년의 은혜를 돌아보며 극동방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몇 가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네, 저는 이제 극동방송이 이제 70주년인데 70주년 이상 100주년 쭉 앞으로 좀 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청취를 하고 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신다면은 극동방송이 좀 더

0: 많은 발전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이한 선생님의 이 바순 연주도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할 텐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순 연주 우리 극동방송이 70년을 넘어 100년 또 다른 70년을 보낼 때까지 종종 이 바순 연주 들려주시길 바라며 감미로운 기타, 어쿠스틱 기타 맡고 계신 윤성 선생님께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 그 지금 그레이스 앙상블처럼 훌륭한 팀들을 이렇게 초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목포 극동방송이 굉장히 이렇게 큰 길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방송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또 이렇게 귀한 연주자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니 더욱 힘이 납니다. 오늘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 드럼 연주자는 사실 부캐, 본캐는 목사님이신데요. 대범 선생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3: 네, 저도 이제 한 가지 나눌 은혜가 있는데 그 새벽기도 갈 때마다 이제 그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1: 네.
3: 자주 이렇게 가면서 들었는데 어느 날 딱 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예. 담임 목사님 안 오시는 거예요.
1: 네.
3: 그래서 모든 성도분과 장로님이 저를 보는 겁니다.
1: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셨을까.
3: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제가요? 이렇게 이제 했었죠. 하지만 그때 오면서 들었던 이 국동방송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너무 기억이 너무 남았었어요. 그때 다윗에게 줬던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본다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단에 서서 그 말씀으로 선포를 했더니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이 극동방송이 정말 이 방송이 선교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목사님께 저희 방송에 은혜가 됐다니 또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 사역의 마음가짐을 한번 다잡고 가게 됩니다. 또 우리 단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단장님은 이 극동방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라는 점이 있다거나 감사한 점이 있다거나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4: 실은 제가 극동방송 이렇게 라이브 찬양을 나온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네.
4: 근데 그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신다는 걸 제가 그 매 시간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동역자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아 청취자분들께 많은 은혜 찬양을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그 순간이 저에게 오는 그냥 은혜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목포 극동방송 찬양하고 그리고 이 70주년까지 된 이 극동방송의 정말 무한한 이 복음의 전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4: 아멘.
1: 참 든든하고 은혜로운 바람입니다. 지난 70년의 세월 속 증명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우리 방송 가족분들,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는 앙상블의 마지막 연주곡 준비되어 있죠. 찬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곡인 만큼 우리 앙상블 모든 단원들, 그리고 특별히 PD들이 함께하는 곡이죠. 말하면서도 참 민망하네요.
4: 네.
1: 참 지금 어깨가 무거운데요. 신동영 PD 그리고 저 김유현 PD까지 함께하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또 중요한 마지막 곡으로 선곡하신 네네. 이유는?
4: 제가 살다 보면 진짜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1: 네.
4: 그럴 때 저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 시편 70편 말씀처럼 어렵고 막막한 순간에도 결국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거든요. 이 찬양이.
1: 네.
4: 그래서 특히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이 자리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찬양을 정말 다 함께 찬양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는 그레이스 앙상블의 마지막 연주곡 주를 찾는 자들이 함께 할게요.

저트 행복음악회 마지막 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우린 또 각자의 자리로 치열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만요. 마지막 곡,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찬양에 담긴 시편 70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를 찾으며 주를 기뻐하다 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유쾌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소망하며 이제 그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목포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린 극동방송 추석특집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풍성한 한가위 진행의 김유연 그레이스 앙상벨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득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해오름 교회 양미란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5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토지 소산의 만물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소산의 만물을 드리려면 첫째,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해요.

어찌 보면 지겹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자꾸만 잊는 우리이기에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산을 드리라고 하시기도 전에 그 소산이 나오는 땅부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세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고 해요. 만물은 그해 처음 나온 과일이나 곡식을 말하지요. 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자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셨으니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분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거둔 소산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것이니 내 힘으로 맺은 열매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어 3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해요. 내 헌물이 옳은 것인지 먼저 제사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더니 말씀대로 되었다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4절에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고 해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곧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십자가의 단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듯 내 헌신마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공동체가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뤘다는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능력과 열심으로 이룬 양, 자랑하고 싶은 나만의 소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도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합니까? 소산의 만물을 드리려면 둘째, 내 주제를 알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라고 하지요. 헌물만 들고 올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참 놀라워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돈과 여자를 좋아하여 20년간 방황하던 야곱,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을 내 조상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음으로는 화려한 세상을 꿈꾸며 각자의 애굽으로 내려간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라고 해요. 환경이 힘들어 피해간 그 애굽이 결국 나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도피처라 여기며 결혼했는데 정작 학대와 괴로움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제야 7절에 부르짖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고 상황이 곧장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홍해도 건너야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기도 해야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하지요. 그 거대한 공동묘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9절에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10절에서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시간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고합니다. 신기하게도 살아난 사람에게는 그동안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알코올 의존자,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눈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난 내 이야기를 듣고서 거류하는 객까지 함께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든 환경을 피해 도망친 나의 애굽은 어디인가요? 감추고 싶은 내 상처를

0: 말씀으로 해석하여 고백합니까? 오늘 내가 섬기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내 곁에 레위인과 객은 누구입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께 드리지 않은 잘못을 회개하며 이제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보이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처럼 저 역시 어린 시절에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고 성장한 뒤에도 공부와 일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 결혼 후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얻게 되니 제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진 듯 했지요. 특히 첫째는 외모도 출중하고 머리도 좋아 늘 저의 자랑거리였어요. 중학생 때는 영어 선생님이 해외 거주 경험을 물어볼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또 명절이면 친척들이 입을 모아 아이를 칭찬하니 부모로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마음으로 아이에게 영어 수학은 물론 예체능까지 가르치며 교육의 열을 올렸지요. 그런데 큰아이는 고등학생이 되더니 피곤하다며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아이는 청소년부 수련회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엄마 아빠의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했지요.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돌아보다가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께 드리지 않은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 복도 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아이에게 기복신앙만 물려준 것을 회개해요. 그럼에도 믿음 없는 아버지 때문에 아이가 수고하고 있네요 라고 위로해주는 교회 공동체 덕분에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의 모습까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는 소산의 만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자녀에게 보이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추석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청소년 큐티인, 어린이 큐티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늦잠 자는 아이에게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 그 열매가 교만의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제일 좋은 만물을 구별하여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 내 조상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할 때 내 부끄러운 수치까지도 남을 살리는 간증이 될 줄로 믿어요. 모든 소산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만물을 드림으로 레위인과 객까지 품고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잘나서 얻은 소산인 양 교만하여 만물을 구별해 드리기에 인색한 저희입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세상을 도피처 삼아 나만의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정작 그 애굽이 종노릇 시키니 학대와 괴로움을 당하고서야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강한 손과 편팔로 저희를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언가 이루고 편안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하며 제사장 같은 공동체 앞에 나아가 점검받고 우리의 헌신마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방랑하던 아람 사람, 곧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기꾼 같은 야곱이 내 조상이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야곱이라 고백하는 그 수치의 고백이 한 영혼을 살리는 간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복을 홀로 누리지 않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 저는 23살 10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0: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 확신 하나 붙들고 저는 그때부터 4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피곤한 날에도 거리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 없는 무시와 거절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도 있었고 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있고 입을 열지 않으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준비된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 해오름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남의 티, 나의 들포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실은 우리가 어찌 보면 비판과 기도, 기도와 비판은 언밸런스처럼 느끼잖아요. 다시 한번 전혀 다른 동떨어진 주제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과 기도를 동일한 주제로 놓고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판과 기도 사이에는 영혼을 깊이 변화시키는 은혜의 다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비판은 시선이 남을 향할 때의 그 말입니다. 기도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비판은 시선이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에 꽂힐 때 그 말입니다. 그 손가락이 펼쳐져서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지적을 할 때 예 그 말입니다. 비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눈 속에 티를 지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재판관처럼 교만해지고 비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말이에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할 때 남의 허물과 죄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마음에 훅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와 남의 허물과 죄를 보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을 지적하던 손가락을 접고 그 주먹을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통에 잡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거냐 기도할 거냐 오락가락 헷갈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비판과 기도를 연결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비판과 기도가 얼마든지 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그 말입니다. 동시에 작동이 될 때 그 순간 비판하면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게 되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와 비판은 영적 양 저울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에 무게가 실리면 비판은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가벼워지면 비판은

무게가 삶을 눌러요. 지배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비판이 줄고 기도가 줄면 비판이 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요. 남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냐? 그 원인이 뭐냐면 말씀 고갈에 있어요. 기도 기근에 있습니다. 내 안이, 내 영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내 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기도가 말라 있어요. 말씀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허기를 느껴. 너무 허하거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는 하는데,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 있다 보니 영적으로 허한 허기를 느껴요. 그 허기를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함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영적 빈곤 허기를 아시고 바로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대신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안을 채우게 되면 비판보다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메마른 내 심령을 깨트리고 은혜의 보좌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내 안에서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모든 이들을,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말씀 봐보세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는 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천국을 가진 자가 됐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을 주었으니 이제는 네 차례라는 거예요. 네가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뭘로? 좋은 곳으로. 실은 우리는 구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게 뭡니까?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이해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듬어 주는 것 말입니다. 비판자가 되지 말고 기도자가 되는 것 말입니다. 심판자가 되지 말고 중보자가 되는 것 말입니다. 자, 기도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왜 예수님은 비판과 기도를 쌍둥이처럼 이렇게 다루셨을까? 그 이야기를 할게요. 기도는 내 마음의 은혜를 채웁니다. 근데 비판은 내 영혼을 멍들게 해요. 비판과 정죄를 반복할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떤 일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먼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영이 멍이 들어요. 정죄와 비판의 독소는 내 안에 거룩한 영성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거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립니다. 뭐가? 비판이. 기도의 은혜가 영혼에 차오르면 비판의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비판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소를 배출하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꽉 채워주는 거룩한 통로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남의 허물과 티가 보일 때그 말입니다. 비판의 입술을 열면 내 영혼이 멍이 들어요. 근데 기도의 입을 열면

그 허물을 안고 엎드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모두가 살아요. 비판이 늘어나는 곳에는 정죄와 상처만 남지만 기도가 늘어나는 곳에는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의 에너지를 기도의 눈물로 바꾸세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격언에 물고기는 낚시로 낚고 사람은 말로 낚는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독일 사람들은 세치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이에요. 이 세치혀로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이거든요. 비판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근데 기도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다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들은 그 의인들의 입에는 뭘 물어요?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생명을 머금고 기도를 입에 물고 칭찬을 입에 물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설적인 비판 말입니다. 창조적인 비판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죠. 휴양림을 가꾸는 조림사, 그 숲을 가꾸시는 조림사가 그 휴양림 안에 있는 아름들이 단단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어 올라 있는 그 줄기와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쫙쫙 뻗어 있는 아주 건강한 나무 열두 그루를 골랐어요. 그 열두 그루에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표를 붙여줬어요. 그 휴양림에 베드로 나무도 서게 됐고 요한 나무, 야고보 나무, 바돌롬의 빌립 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쭉 열두 그루의 나무 마지막 열두 번째 나무에다가 가룟유다 이름표를 붙여줬어요. 그 휴양림을 찾아오는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나무를 보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 나무를 보고 바돌롬의 빌립 나무 앞에 가서도 칭찬과 격려와 축복하는 소리를 해주는데 마지막 열두 번째 가룟유다 나무 앞에 가서는 에라이 그랬어요. 모두가 다 저주하고 모두가 다 책망하는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가룟유다 나무 앞에서. 그랬더니 그 나무가 비실비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미생물이 나무마저도 그 말이에요. 비판 소리와 책망 소리보다는 칭찬과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밀가루도 좋은 음악, 좋은 소리를 들려주면서 반죽을 하면 반죽도 잘 되고 발효도 잘 된대요. 한 8배 정도 빠른 속도로 발효가 된대요. 좋은 소리,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맛도 좋아지고 추석 명절에 음식을 만들 때 그 말이에요. 찬송 부르면서 하시고 축복기도 이 음식을 온 가족들이 먹을 거잖아요. 식사기도도 중요하지만 음식 준비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송 불러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음식 솜씨 플러스 뭔가가 다른 맛이 더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셔야 돼요. 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시장통에 가서 보면 어떤 곡식이나 과일, 무게를 달 때 다는 저울, 아니면 돼, 아니면 바가지. 이걸 메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다는 거죠. 무게를 달거나 개수를 달거나. 이걸 헤아림, 메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SNS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스마트폰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남을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남으로부터 쉽게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선풀이든 악풀이든 금방 답니다. 그걸 라벨을 붙여. 현대인들은 논리라고 하는 이름을, 논리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 이름을 가지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요 말은 뭔 얘기냐면 내가 말입니다 남을 저울질할 때의 그 말이에요. 잣대를 들이대고 엄격한 기준으로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저울질하고 잣대로 들이댔을 때의 그 말입니다. 그 잣대가 결국 너에게 돌아온다 그 뜻이에요.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헤아린 대로 그 사람도 너를 그렇게 헤아리게 될 것이다. 네가 비판을 가하면 그 비판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네가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섭거든요. 나의 헤아림을 그 말입니다. 내가 헤아릴 때 썼던 저울과 잣대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그대로 그 기준으로 나를 헤아리겠다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나는 남에게 긍휼 없는 잣대를 들이댔어요. 자비가 없는 저울을 달았어요. 헤아렸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께는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은 영적 모순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잣대를 쓰느냐, 어떠한 저울을 가지고 이웃을 상대방을 재고 다느냐에 따라서 나도 너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저울질하겠다는 거예요. 잣대로 재겠다라고 하는 요 얘기이시거든요. 인간의 헤아림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헤아림은. 인간의 메트론, 인간이 쓰는 저울과 잣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은 말입니다. 남의 속마음까지 메트론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서사까지 저울질이 가능하냐고요. 잣대로 측정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주한 삶의 무게까지 정확히 달아낼 능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인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오염된 사람들이거든. 저도 그래요. 영적으로 많이 오염된 목사입니다. 그 편향된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영혼까지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하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정확히 헤아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 바이블만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고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귀담아 들을 수 아는 열린 귀 말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나의 잣대를 드려야 된다. 그 잣대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저울로 어떤 잣대로 나를 헤아리고 계시는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비판은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입으로 뱉었던 말들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았던 거 헤아리신다면, 여러분들 발로 갔던 그곳 헤아리신다면, 여러분들 손으로 했던 모든 일들, 마음에 품었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촘촘하게 헤아리고 계신다면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부터 안 돼. 우리 중에는 없어요. 엄격한 공의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댄다면, 근데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엄정한 헤아림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아들 예수에게 대신 치루라고 한 거예요. 엄정한 헤아림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죄의 헤아림 대신 은혜와 긍휼의 헤아림을 적용하신 거예요. 고로 십자가의 긍휼

그 말이에요. 이 질문 던지고 싶잖아요. 분명히 비판해서 그게 건강한 아주 살리는 비판이라고 했을 때 그 비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신앙이 더 커지고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가정 안에 가족들이 더 즐거운 가정생활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될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생산적이고도 창의적이고도 그리고 창조적인 비판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런 뜻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절부터 처방을 내리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식의 도덕적인 수양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3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티는 눈에 들어가면 약간 가렵거나 이물감, 이 이물감을 주는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게 티입니다. 들보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대들보 같은 거예요. 그런 대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갈 리는 없죠. 예수님이 풍자적으로 얘기하신 것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말입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덤비려고 하느냐, 비판하느냐, 왜 성을 내느냐, 요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티는 아주 작은 건데 들보는 엄청나게 큰 건데 남의 허물과 아주 작은 티는 망원경으로 보듯이 그냥 크게 확대해서 보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눈 속에 나의 삶 속에 있는 대들보 같은 죄는 현미경으로도 들여다보려고 안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게 본성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사람이 눈에 커다란 들보를 박은 채 남의 눈에 들어간 작은 티를 빼주기 위해서 덤빈다, 비판한다. 그런 사람을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모사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본능, 촉, 감각이라 할까요?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데 촉, 감각이 훨씬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투, 남의 표정, 행동, 실수 금방 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질투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는 습성,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 요즘 전 국민들이 사진사예요. 카메라맨입니다. 카메라맨뿐만 아니라 전속 모델이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에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이 되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거든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나 둘 셋 셔터 터지는 소리가 하루 종일 수십 명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단체 사진이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의 기준은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아니에요. 모임의 리더가 아닙니다. 나예요, 나. 내가 이 사진의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를 결정해요. 그리고 나의 손가락이에요. 수십 명 단체 사진 그걸 화면으로 딱 보는 순간에 자기 얼굴을 먼저 찾고 손가락으로 확 벌립니다. 쫙 벌려가지고 옆 사람이 눈을 감았냐 안 감았냐 상관없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앞 사람이 이빨 사이에 빨간 고추가 이거 안 봐요. 뒷사람이 표정이 굳었는지 딱딱한지 이거 안 봐요. 오로지 내 얼굴이 턱 각도가 제대로 나왔는지 눈빛이 살아있는지 이것 보고 잘 나왔다 싶으면 오케이. 내가 안 나와서 망쳤다고 다시 찍자고 우겨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나 중심이거든. 센터병. 인간의 기술은 스마트폰 카메라 화소를 억 단위로 발전시켰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화소가 억 단위로 어마어마한 화질입니다. 근데 인간의 시선은 예나 지금이나 나라고 하는 중심축에서 1mm도 안 움직였어요. 오로지 나야. 우리는 여전히 남의 눈에 비친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내 눈에 비친 세상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족함을 발견하는 데는 아주 빠른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데는 엄청 굼떠요. 신앙의 성숙은 남의 문제를 많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우기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기시면 안 돼요. 5절 말씀 봐보세요. 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그랬어요.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빼라 그 말이에요. 빼는데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의 눈에 있는 삶 속에 박혀있는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순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때 내 삶 속에는 들보 같은 죄가 깊이 박혀있어요. 넓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들보 같은 죄가.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자 그 말이에요.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게 순서가 맞다. 여기 우리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눈 속에 박힌 들보, 내 삶 속에 뿌리 깊게 폭넓게 박혀 있는 이 들보 같은 죄를 내 스스로 뽑아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드러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격으로 안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들보 같은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들보라는 죄 앞에서 나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감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눈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홍건하게 채워. 그럼 내 눈 속에 들어박힌 들보가 들려. 그리고 눈물과 함께 보혈의 피로 빠져져요. 죄라는 들보를 빼면 눈에 주님의 은혜가 홍건하게 보입니다. 들보 같은 죄를 빼낸 삶의 자리에 보혈의 피가 넘치도록 채워지면 더 이상 티가 티로 안 보여요. 타인의 눈 속에 박힌 티를 티로 보지 않습니다. 남의 삶 속에 박힌 티 같은 허물과 잘못을 티로 보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티가 나게 사랑하게 됩니다. 티가 나게 그 사람을 이뻐합니다. 비판하면 티가 티로 보여요. 티가 나게 미워. 근데 기도하면 티가 티로 안 보여요. 티가 나게 축복할 수 있어요. 티가 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손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로맨틱하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줄은 영어 한 줄을 적었어요. My love, you are so beautiful. 이렇게 쓴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beautiful이에요. 영어 스펠링이 그러잖아요. B-E-A-U-T-I-F-U-L 그러잖아요. 손편지를 받아본 여자친구가 감동을 받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쭉 있다가 영어 문장을 보다가 beautiful에서 T가 빠졌어요. B-E-A-U-I-F-U-L. T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자기야, 너무 편지 고맙고 감동적인데 beautiful에서 T자가 빠졌어. 스펠링이 틀렸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틀린 게 아니야. 당신은 내 눈에 아무런 T가 없어. 티도 없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야. 당신은 나에게 티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기에 내가 티자를 의도적으로 뺐다고 그랬어요. 사랑스러우면 티가 티로 안 보입니다. 그 티 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영어 알파벳 T와 한국어 T, 허물이나 흠, 발음이 같아요. 근데 나의 들보 같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뽑아주실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그 말입니다. 허물 찾으려고 하면 잘못 찾으려고, 실수 찾으려고, 흉과 험과 티를 찾으려고.

0: 하려고 하면 많죠. 눈에 띄죠. 근데 그 사람을 놓고 비판하려고 하면 티가 티로 보여요. 티가 나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티가 티로 보이지 않고 티가 나게 사랑할 수 있어요. 티가 나게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 해오름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여수 해오름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0: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문명선입니다. 광야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바로 네. 추석날인데요. 이 복되고 귀한 시간 여러모로 분주하실 텐데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시고 오셨어요.
1: 네.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1: 아, 네. 아, 극동방송 우리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0: 네.
1: 풍성하고 한가로운 한가위 아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큰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인데요.
0: 예.
1: 내가 누리는 당연한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겨보는 뜻깊은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수 있길 기도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결실과 풍요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극동방송 가족 청취자 모두를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아침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오가는 고향 길과 가족들이 모이는 모든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동안 혹여나 맺혀 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화목과 축복이 피어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운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일터를 지켜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늘에 더 큰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322-1188번, 서울전화 02-322-1188번, 그리고 326-1188번, 316-1188번 두 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먼저 띄워드리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임 권사님 연락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네.
0: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1: 예, 예.
2: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네, 기도 제목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지금 남편이 병원에 10개월차 누워 있는데요.
2: 네.
1: 저기, 뭐, 대소변은 물론이고, 그 음식도 저기 콧줄로 해서
2: 예.
1: 죽도 밥도 못 먹고 뉴케오만 하루에 세 번 먹고 약도 뭐든지 그렇게 뭐 호수로 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2: 예.
1: 그래 간병인도 지금 뭐 한 20만 원 하루에 줘야 구하는데 간병인 넣고 그래서 아들이 60이 넘었는데
2: 네.
1: 며칠째 병 간호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아들 또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그 아빠 대소변 갈아내고
2: 그러시군요.
1: 간호하느라고 허리가 아파서 지금 허리를 네. 잘 못 움직인대요. 그러는데 이러지도 못 오고 어차피 아빠는 중환자실로 네. 갈지 연명치료를 할지 돌아가실 분인데 그 간호하고 있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2: 네, 그러시군요.
1: 예, 허리가
2: 우리 아파서. 남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91세예요.
2: 아, 그러시군요. 우리
1: 예.
2: 가족이랑 잘 상의하셔서 하나님 예. 은혜 가운데 모든
1: 예.
2: 그 병상의 생활이
1: 예.
2: 잘 순적하게 예. 진행되기를 예. 바라고요. 우리 함께 예. 기도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2: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 우리 추석 당일날 이상인 권사님 예.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아버지. 내놓으셨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 남편께서 91세이신데 보험병원에서 10개월 아버지. 동안 하나님 입원 중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콧줄로 음식을 드시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남편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들도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병간호를 하고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족들과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의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권사님 축복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힘내십시오.
1: 예, 예, 예. 예.

0: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다음은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1532번님이십니다. 최성희 장로님이세요. 조산으로 일찍 태어나 지금 인큐에 있는 손주 한이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몸무게는 현재 1720g이고요. 모유는 아직 소화가 안 되어서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기관 삽입을 통해서 먹고 있는데요. 네. 망막 등 장기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나의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길, 그리고 더욱 건강해져서 부모와 조부모에게 안기는 기쁨을 맛보길 기도 아멘.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멘. 하셨습니다.
1: 네, 정말로 귀한 사연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성희 장로님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귀한 손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 우리 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몸무게가 정상적이지 않고 1720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유는 아직 소화가 안 되어서 분유를 먹고 있는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게벳의 노래처럼 하나님 생명싹의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보호하시며 그 생명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귀한 이날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져냄을 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이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잘 성장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들 잘 성장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건강하여 주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명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우리 이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고 아멘. 저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6414번님 문자로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요.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예배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7인데요 그저 욕심도 없이 오직 주님 일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 삶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성도님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허리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 있거든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6414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허리가 무릎이 아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주님 일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리 무릎을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복음의 나팔수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저를 일으키신다 하셨사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시네요.
1: 네.
0: 네, 꼭 그리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이런 문자도 왔어요. 네. 7541번님, 저는 고향이 북한이라 명절 때 갈 때 올 때가 딱히 없어서 이렇게 쉬는 날이 괴롭고 힘듭니다.
1: 네.
0: 언젠가 저희도 명절날 고향 찾아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모두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며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즐겁게 다녀오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힘든 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0: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이한 복지센터 운영하시면서 섬기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추석 당일을 우리 모두 다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우리 7호 사일분은 고향이 북한이라 명절 때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하나님 큰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귀한 빛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7호 사일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빛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셔서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재가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어르신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케어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통일이 돼서 꼭 같이 만나서 함께 명절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나라 이민족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7541번님, 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정말 우리가 명절 때 네. 모두 다 밝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전하고 네. 있지만 실은 어둠 가운데 오늘도 맞아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네.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 복된 연휴가 되길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한 것처럼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네, 오늘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추석 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322국에 1188번, 서울전화 02-322-1188번, 그리고 326에 1188번 두 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편하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국악 연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혜 집사님 전화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집사님 혹시 라디오를 켜놓으셨다면 볼륨을 줄여주시겠어요?
1: 네. 끌까요?
0: 네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네, 이제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목사님께 인사 나눠주시고요. 기도 제목 말씀해주세요.
2: 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1: 이정희 집사인데요.
2: 네.
1: 9월 28일, 이제 월요일 날이요.
2: 네.
1: 서울대학병원에 저기 신경외과에 가서.
2: 네.
1: 수술, 목 경추 4번, 5번, 6번 수술하게 되었어요.
2: 아, 본인 집사님께서요?
1: 네네.
2: 네.
1: 그래서.
2: 수술 잘 되고, 네. 네. 후유증 없도록.
1: 네.
2: 네,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네. 예, 기도할 텐데 하나님 꼭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정혜 집사님 아시지요?
1: 아멘.
2: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 목 경추 4번, 5번, 6번 수술하러 서울대병원에 신경외과를 갑니다.
1: 아멘.
2: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고
1: 아멘.
2: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치유해 아멘.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마취도 잘 되고 수술도 잘 되고 재활도 잘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수술방을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고 또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판단력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뼈와 관절과 신경세포 조직들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사오니 우리 집사님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잘 고쳐주셔서
1: 아멘.
2: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이 효험이 있게 하시고
1: 아멘.
2: 모든 돕는 손길을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멘. 자랑하고 예수님을 아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리하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간증의 아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네, 우리 집사님 수술 잘 받고 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 아멘.
0: 네, 담대하십시오.
1: 아멘.
0: 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긴장되실까요?
2: 그럼요.
0: 그래도 네. 이렇게 담담하게 또 네.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 이 목소리에 큰 은혜가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0: 네. 목사님 6089번님이요. 지금 네. 기쁜 소식이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2: 네.
0: 86세인 고모님 무릎에 통증이 아파서 힘드셨는데
2: 네.
0: 성묘 가는 길 차 안에서 목사님 기도하실 때
2: 네.
0: 모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대요.
2: 네.
0: 통증이 회복돼서 움직임이 편해졌다고 하시며 좋아하십니다. 이 고모님이 나라사랑축제 때 예수님을 만나셨는데요.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2: 우리 예수님은 할렐루야.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0: 아멘.
2: 네, 너무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자 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3분의 1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86세 고모님 무릎에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묘 가는 길 차 안에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셔서 귀한 고모님이 우리 예수님을 나라 사랑축제 때 만났사오니 꼭 교회에 다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

0: 서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이렇게 6089번님 가족처럼요, 우리 네. 기도 나올 때 그냥 듣지만 마시고 아멘 아멘은 물론 하시겠지만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
0: 맞습니다.
1: 이렇게 안수하셔서
0: 맞습니다.
1: 기도하시면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우리 4420번님 납골당 가는 길에 아버지와 함께 듣고 계시대요.
0: 네.
1: 그런데 고모께서 14년 전에 예수님 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아버지 꼭 전도해달라는 말씀이었대요.
0: 네.
1: 그런데 고모의 소원이 늦었지만 1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0: 네.
1: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성남 영도교회에서 이 전도축제를 했는데
0: 네.
1: 아버지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아버지께서 고민 끝에 결국에 교회 등록을 하셨대요.
0: 할렐루야. 아,
1: 네.
0: 너무 잘됐습니다.
1: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예. 하셨습니다.
0: 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1: 아멘.
0: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1: 아멘.
0: 감사하고
1: 네.
0: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현성 과부가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 행렬을 하나님 나가게 됐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생명의 행렬을 하나님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 그 관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묘를 가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생명의 행렬을 하나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 귀한 4420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남 영도교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그 고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가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새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집사님도 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사명의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저 천국에서 고모와 아버님과 귀한 사사이공님이 꼭 만나서 함께 은혜의 천국 잔치를 하나님 베풀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귀한 구원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생각도 하고요.
0: 네.
1: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0: 네.
1: 우리 또 은혜롭게 부드럽게
0: 네.
1: 복음 전하는 연휴가 되면
0: 아멘.
1: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네, 목사님 그리고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0: 네.
1: 홍현주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께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0: 네,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알려 주면 같이 기도할게요.
2: 예, 네, 예. 네,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0: 네.
2: 둘째는 이제 분노가 많고
0: 둘째 아들이
2: 첫째 아들이
0: 첫째 아들이
2: 첫째가
0: 네.
2: 분노가 많고 집에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
0: 네.
2: 둘째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0: 네.
2: 우울증하고 뭐 어떤
0: 아 그러셨구나.
2: 네, 그런 것들로 충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전화로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전화 잘 주셨어요.
2: 네네.
0: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홍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2: 아멘.
0: 귀한 아들 두 분도 하나님이 네.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2: 아멘.
0: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어서 또 이
2: 네.
0: 과정이 있으니까 잘 인내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겠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현주 집사님의 네.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우리

0: 아들 둘이 다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첫째 아들은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그 분노가 많이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치유하시고 분노가 아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주님의 그 은혜로 평강을 주시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감사를 주시옵소서.
2: 아멘.
0: 그 정신과 신경과 모든 뇌 활동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2: 아멘.
0: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우리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둘째 아들 우울증 충동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 기쁜 마음을 주시고 모든 마음의 아픔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활기를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찬송의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분위기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흑암과 불평과 불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가정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0: 감사합니다, 집사님.
1: 집사님.
0: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꼭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아멘.
1: 네, 집사님 힘내십시오. 네. 우리 집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0: 네.
1: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0: 네.
1: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또 주 네. 안에서 모든 게 치료가 되죠?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요.
0: 아 그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부분 또 우울증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그 정신적인 힘든 부분으로
1: 네.
0: 고생하는 청년을 40일 동안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 예.
0: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가 됐거든요.
1: 아멘.
0: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의 보혈 덮으셔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9187번님 남동생 57세입니다. 정영필인데요. 뇌경색으로 8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눈으로만 소통합니다. 말문이 열리게 하시고
0: 아멘.
1: 지금 호흡, 코로, 입으로 숨쉬는 거 훈련하고 있습니다. 목에 관을 떼기 위해서요.
0: 네.
1: 호흡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하셔서 관 뗄 수 있도록 그리고 목 삼킴 근육도 풀어주시길
0: 아멘.
1: 침을 목 뒤로 삼킬 수 있도록 또 엉덩이 욕창도 3살이 더 차올라서 온전히 아멘. 회복시켜지기를 항생제 내성균도 격리해제시켜주시길 앉고 서고 걷게 해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하나님 앞에 세부적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석 당일날 우리 소망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9187님의 남동생 57세 정영필 성도님 뇌경색으로 8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으로 소탕하지만 말문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 입으로 숨쉬는 거 훈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관도 떼게 하시고
1: 아멘.
0: 호흡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생제 내성균도 격리해제시켜 주시고 앉고 서고 걷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 뇌가 다 자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유하실 줄로 믿고
1: 아멘.
0: 기적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마지막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3580번님, 제가 골수 섬유하라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580님 골수 섬유하라 하나님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고 들었지.

0: 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추석날 변함없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된 연휴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명선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9월 30일 휴일까지 중작파 제19회 정기전 예술 그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색과 감성을 펼치는 아름다운 작품의 세계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9월 19일과 10월 17일, 11월 21일 그리고 12월 19일에

0: 생태오감 환경 놀이터를 엽니다. 빙하가 녹아요, 요수바다가 보내온 편지, 우리가 지켜요 등 다양한 환경 놀이가 진행되며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순천 지역은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가을학기 3주 세미나를 성은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3603-3101, 3603-3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는 10월 9일과 10일에 자살예방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10-5642-0702, 5642-070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성회를 개최합니다. 새서울중앙교회 김낙규 목사, 광양풍성관교회 김용훈 목사,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 천성산 기독교 수양관 김일건 목사를 강사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회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요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추학평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전역으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당시 그곳에 많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으셨고요, 불교 공부와 수양을 오랫동안 해오실 정도로 아주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만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날만은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0: 주변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어져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로 전도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전 행복비전교회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지만 확신을 담은 외침이 누군가의 영원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 산돌교회 이장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침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들을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많은 사람들을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문제로 교회의 어떤 부흥을 막는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회개

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의 불길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부흥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복음화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추석 명절 한가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안윤주님의 추석이란 시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엄마 다섯 손가락 꼽아 추석날을 헤아리며 눈 감고 자식 얼굴 더듬고 있겠다. 자식 입에 넣어줄 앞마당 익어가는 단감, 대추, 날로 더하는 노란 색깔을 쳐다보며 손자, 손녀 오물들은 입 그리고 있겠다. 동네 한복판 은행나무는 노란 낙엽 비를 준비하고 앞삼 밤나무 알밤 여무는 소리에 뒷산 다람쥐 앞산 다람쥐 토닥이고 있겠다. 올 추석 마중하는 별빛의 향연에 보름달 웃어 두둥실 뜰까 옛 친구와 긴 달 그림자 만들고 싶다. 추석의 그리운 고향 풍경이 눈에 그리는 듯한 그런 시였습니다. 안윤주님의 추석 보내드렸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그런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비방자들이 말하는 특정한 죄, 사울왕을 해하려 한다는 비방에서 결백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친구들을 배반하고 대적들에게 탈취행위를 했다는 비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원수로 하여금 자기 생명을 짓밟고 자기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는 말은 수치스럽게 죽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 양심이 깨끗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 그에 대한 방어와 분노에 앞서 다윗처럼 자신의 양심이 깨끗한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거짓 비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할 내용이지 자기 결백을 주장할 내용은 아닙니다. 또 자신이 만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면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완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결과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고 풍성하게 응답받는 그런 하루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국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곡이 무르익는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주변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죠. 교회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까지 서로 안부 묻고 챙기면서 풍요로움을 나누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명절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거나 긴 휴가를 보내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석 명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격의 추석 명절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추석 맞아서 따뜻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내가 어려서 추석 때하고 지금 추석 명절하고는 엄청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요새 이제 새로 들어온 며느리들이 추석만 오면 나이 노이로제가 걸린다고 그러죠. 우리 아나운서는 안 그렇죠?
0: 네, 저는 좋아합니다. 아직 명절을.
1: 그 시댁에 가서
0: 예.
1: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되면 또 친정에 찾아가면 좀 쉴 수가 있고
0: 예.
1: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뭐 젊은 부부들이 애들하고 어딜 가고 그저 일주일 전에 오렌지 주스 한 통 갖다 드리고 추석 잘 세우시라고 그런 사람

0: 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 해외로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젊은
1: 네,
0: 부부들이.
1: 여행도 많이 가고.
0: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뭐 선진국이 됐다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변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리 노인 세대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자기네들 삶을 좀 보람되게 살았으면 좋겠죠.
1: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가 줄게.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줄게.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아요.
1: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 붙들며 어려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을 만나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명 사업을 시작해서 TV 제조까지 하고 있는 전자사업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우리바이오 또 우리 E&L 하루틴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윤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많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아직 그 전자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 대형 TV를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대형 TV 공장을 오픈을 해서 전자사업 쪽에서는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 한 8년 전에 시작한 그 이 바이오 사업이 지난번에 그 비타민 C를 그 리포좀화하는 국내 최초의 공법을 사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쉽게 흡수율을 높이는 데 적용하는 비타민을 개발을 해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까지 모델을 쓰고 보니까 네. 좀 상당히 바쁘게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콜이 있어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언제 그거를 생각하셔서 이러한 비타민을 만들면 우리 국민들에게 좋을 거다. 언제 생각을 하셨어요?
1: 저희가 전자사업만 한 금년이 그러게. 60주년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회사가 그 빈 공장이 많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한 세 군데 정도가 빈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공장들이 전부 다 그 클린룸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전자 부품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그 식물공장 아이디어를 저희 큰애가 이제 회사에 조인을 하면서 식물공장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고 결국은 그 식물공장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건강 그 식품 제조까지 하게 됐고요. 그 제조를 하면서 일반적인 비타민C의 원료는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체내에 흡수하는 그 이 공법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많이 복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인데 저희 큰 아들이 미국에서 리포존 공법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최초로 리포존 비타민C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0: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네. 그 개인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분야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몸에 이 좋은 영양제를 찾는 경향이 많아졌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그 좋다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성분과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면서 리포존 공법이 많이 그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럼 자녀는 몇 분이세요?
1: 아들만 둘입니다.
2: 다 결혼했고요.
1: 네, 결혼했고요.
2: 그러면 다 한국에 살고요?
1: 아니요, 둘 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면 자주 왔다 갔다 하겠네요.
1: 네, 큰 아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0: 네, 큰 아드님은 바이오 분야를 맡아서 하고 네네, 계시고 네네. 작은 아드님도
1: 작은 아들은 자기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을 해가지고 게임 회사를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2: 그러면은 이제 가족 얘기 좀 드려볼 텐데 사모님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1: 그 대학교 미팅 때 만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무용을 전공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 젊은 학생들의 주제가 사실

0: 행복이 뭐냐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 차례가 됐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 사모님은 바로 응하셨나요?
0: 아,
2: 좀
0: 아니죠.
2: 뜸을 드렸나요?
0: 좀 많이 좀 뜸을 드렸고요. 네. 그 얘기인즉슨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의 행복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은 하와이에 뭐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그 내용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유독 그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젊은 사랑하는 부부가 그 사과 상자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다가 자기네들이 그 밥상을 새로 사서 첫 숟가락을 뜰 때 행복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와. 제가 아주 꺼뿍했습니다.
2: 아니 그러면 처갓집 댁에서 회장님을 뵈시고 사위감 괜찮다 결혼해라 허락을 하셨겠죠.
0: 네 그러셨습니다.
2: 그런데 네. 네. 그때 사모님은 믿음을 가지셨나요?
0: 아 천주교를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은. 근데 저는 불교였기 때문에 결혼해서 와가지고는 저희 이제 시댁이 불교니까 불교를 갖고 있었죠.
2: 네. 근데 뭐 부모님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절에 갔겠고
0: 네네.
2: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갈 수도
0: 그렇습니다.
2: 있고
0: 네.
2: 그래서 뭐 그렇게 심취돼가지고 내가 불교를 연구한다 그런 거는 없었을 네네. 거고요. 대대로 네. 그냥 절에도 가고 그랬기 때문인데 저희가 듣기는 사모님이 믿음이 아주 좋으시다고 그랬는데요.
0: 네. 저희가 88년도에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저 식구들을 다 네. 데리고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서울 예고에 교목으로 있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개척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저희 집사람은 다시 애들하고 다니게 됐고.
2: 그럼 예고를 나오셨군요.
0: 네네. 네. 예고 무용과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교목으로 계셨던 분이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만나게 돼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88년.
2: 그 교회에서 나가시면서 좀 믿음이 생기시고.
0: 믿음이 생겨요.
2: 회장님은 언제쯤?
0: 저는 목사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에 나와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2: 아니 사업상으로 어려움.
0: 네, 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한번 좀 아까 그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라는 복음 성가를 듣는 순간 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쭉 봐왔는데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 뭐 그 식약청에서
0: 네.
2: 확실히 저기를 하더라고. 네. 옛날에 제가 어느 미국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닭고기를 저 큰 배에서 와가지고
0: 네, 네.
2: 최고 박스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농무성에서 나와서 다 보고 마지막에 그 직원이 이만한 주사기를 가지고 소금물을 네, 넣어서 네. 닭에다 집어넣더라고요.
0: 네.
2: 그러면 몇 아운스가 더 올라가죠. 이거 네, 네, 냉동을 네, 시키면은 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짓을 하다가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싹 치웠다고 하는 간증을 내가 네, 들었는데 네. 사실 경쟁이 심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제품도 좋아야 되고
0: 네.
2: 또 사람들은 같은 닭을 사도 좀 큰 거 이런 거가 늘 배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 가보니까 슈퍼마켓에 커피 브랜드가
0: 네.
2: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0: 네.
2: 그래서 저거를 이겨나가려면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나 미국에서 이제 슈퍼볼을 할 때 그
0: 네.
2: 광고 타임을 재작년에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통째로 사가지고 그 시간마다 전도만 하더라고요.
0: 네,
2: 돈
0: 네,
2: 많은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빨리 소비가

0: 되고 여유가 생겨서 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더 할 수 있지 않은가.
1: 네.
0: 요새 뭐 탈북자들도 있고 북한이 개방되면은 거긴 비타민이 많이 목적은 그렇죠. 네. 사실 고급 생활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찾지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뭐 비타민 네.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네. 만약 북한 가태가 열리면은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한 비타민을 먹으면은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데 참 우리는 뭐 방송을 하니까 북한이 열리면 내가 방송국 짓고 허가 내고 훈련시킨 사람 보내서 월급도 한 3년 동안 주고 한번 복음에 굶주렸다. 얼마나 오래 굶주렸냐. 복음을 하자. 열심히 복음을 하자. 지금 기도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폐병 투병약 보내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비타민을 다양으로 넣어서 보내는 게 어떨까.
1: 네네네.
2: 정말 아, 네. 새로운 비전까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의 윤철주 회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경영자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머 평사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79년도에 그 컴퓨터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제가 프로그래머로 처음 입사를 했고요. 한 7년 동안 그 당시에는 사실 요즘같이 그 프로그램 패키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을 짜야만 됐기 때문에

0: 그 얘기는 거꾸로 업무를 제가 잘 알아야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업무를 배우게 됐고 87년도에 회사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95년도에 컴백을 하게 된 거죠.
1: 둘째 아드님이 아버님을 닮으셨나 보네요.
0: 네.
2: 사모님 자랑 좀 해보세요.
0: 아, 제가 많이 힘들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저를 더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게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나 이거 너무 힘든데 하는데 제 집사람은 당신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뭘 걱정하냐고 하면서 그거에 제가 상당히 기운을 많이 얻었습니다.
2: 그리고 나가시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 나가신다면요?
0: 네,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과 그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에 나와 있었고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윤난영 사모님하고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1: 아니 요즘 목사님 평전도 읽고 계시다면서요.
0: 네네네. 네. 아 사실은 이 스케줄을 잡히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더 읽었는데 제가 너무 반성을 하는 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너무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처음에 다시 95년대 컴백했을 때 제 회사 외형이 한 300억 정도 하는 조명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명으로서는 더 이상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일본의 그 NEC와 기술 제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워낙에 뭐 한국의 조그만 회사가 하려고 하니까 상대를 안 해줬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4개 이산지를 주소서라는 거를 갖고 복받쳤다는 게 그게 이루기 직전에 안 됐었는데 그 복음서가 듣고 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목사님의 그 평전을 읽으면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저는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생각했던 게 전혀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아니요, 이제 강아지가 눈을 뜨신 거예요.
1: 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극동방송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전쟁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와 간증이 반복되는 가장 이루고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넘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 집사가 보냈네.
1: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회장님, 네. 파이팅.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또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0: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천연, 그러니까 그 재해 속에서도 어렵고 또 전쟁 속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취업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거는 좀 자기가 하고 싶고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옛날에는 뭐 음악한다 그러면 딴따라라고 그랬고 뭐 이상한 그렇죠. 그 빙대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0: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찾아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1: 네. 네.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같이 중보할게요.
0: 네. 뭐 제가 살아오면서 좀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요즘은 좀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무슨 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이 한 글로벌리 따지면 한 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잘 케어하는 게 또 그것도 제가 베푸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9월 30일 휴일까지 중작파 제19회 정기전 예술 그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색과 감성을 펼치는 아름다운 작품의 세계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9월 19일과 10월 17일, 11월 21일 그리고 12월 19일에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빙하가 녹아요, 여수바다가 보내온 편지, 우리가 지켜요 등 다양한 환경놀이가 진행되며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순천 지역은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국 MR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가을학기 3주 세미나를 성은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3603-3101, 3603-3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는 10월 9일과 10일에 자살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10-5642-0702, 5642-070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성회를 개최합니다. 새서울중앙교회 김낙기 목사, 광양풍성관교회 김용훈 목사,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 천성산 기독교 수양관 김일건 목사를 강사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회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없어 밭가루.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고 써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습니다.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긴 시간을 달려서라도 고향에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쉽게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자주 떠올리고 더 깊이 마음에 품게 됩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길, 가족의 목소리, 명절이면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오래전 그날의 풍경과 사람들이 다시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이 맞이하는 풍성한 한가위. 오늘은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을 마련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듣고 추억을 나누고 그리운 마음으로 찬양도 함께 불러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한 곡의 찬양이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고향으로 가는 가장 따뜻한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장차 다섯 아이 아빠가 될 김명준입니다. 전 함경남도 단천시 대감동이라고 하는, 대감만 들어도 딱 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돌이 많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가 98년도 고향에 이제 동생 두 명이 이제 그때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행군 때 이제 그 묻고 오다 보니까 그 동생들 생각이 많이 나죠, 항상. 그 동생 둘 빼고는 다 한국에 왔습니다. 대신에 첫째 누나는 자녀 딸이 한국에 왔죠. 허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오나 밀려가 있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그리고 제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은 이제 교회 일과 방과후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오기 전에는 직전까지 그 일식 라면

0: 운영을 했습니다. 네, 16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성도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배우러 다니다가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한 7, 8년을 했습니다.
1: 한국에 와서 친구와 함께 시작한 일식라멘. 명준 형제님의 사연을 듣다 보니 한국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면 북한 생각이 나는지, 북한은 명절 음식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북한에선 추석 명절에 가족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했습니다.
0: 저는 그 북한에서도 송편을 좋아했어요. 송편. 우리 명절에는 송편과 절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콩고물 때문에 만들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먹는 건 잘하는데 송편만이 북한 음식 딱 그때 그 명절 생각이 난다. 우선은 저희 집에서는 그 돼지고기국을 이제 많이 먹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편과 송편을 주로 해 먹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그 명절 때만 돼지고기국을요. 돼지고기라고 해 봐야 사실 비계살이 붙은 그런 것밖에 안 되지만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먹을 수 있으니까 특식이죠, 특식. 사실 북한은 그 지하 저장소가 많이 발달돼 있죠. 깊숙이 한 4, 5미터 되는 굴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많이 먹죠. 저희도 우리 집도 그 마당 앞에 움막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움에다가 김치 놓고 이제 그렇게 보관을 해서 사용을 했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주로 카드놀이 좀 많이 하고 그다음 술판을 좀 많이 버리고 한 술판을 한 2, 3일 내내 버리기도 하고 그런 풍경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너무 정겨운 풍경이에요. 북한에서는 벌초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중국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근데 중국에서도 벌초하러는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기차가 사실 전기 들어올 때만 기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기차 칸칸이 아주 꽉 차 있잖아요. 한국어로 말하면 뭐 귀경길, 비성길 막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기차에 매달려서 가기도 하고 또 그 정도로 빠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매달려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경이 좀 있었던 것 같고
1: 정든 고향을 떠나 이곳 대한민국에 온 지도 20년. 기나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명준 형제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0: 신앙생활 진짜로 시작한 거는 한 3년 됐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을 넘자마자 한글을 배웠는데 한글을 배울 때 읽었던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때가 98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으니까 98년도부터였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의료사고를 당했거든요. 대장염을 좀 알았는데 주사를 맞고 주사 그 바늘이 이제 신경을 건드려 다리 신경을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를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걷지를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글을 이제 중국 넘어와서 한글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기억 니은부터 이렇게 쭉 배우게 된 거죠. 고아원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 본 게 성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은 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책이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한국 와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좀 떠나가는 계기들이 그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신앙도 그렇게 잊진 않은 상태니까 떠나는 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엄마가 다니는 그 신천지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그거를 한 7년을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제가 이제 조금 컴퓨터를 좀 조립을 하는데 교회 조립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는 맡길 수 없다고. 그래서 뭐 또 큰 형이 부탁하는 권위적인 말에 제가 대꾸하지 못하고 조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딱 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좀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이제 아이

0: 늘 엄마랑 상의를 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한 계기는 사실 없고요. 그냥 딱 저 컴퓨터를 들고 와서 다 지어지지도 않은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편한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와라. 하나님을 사실 뭐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 그냥 그 교회를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또 굳이 부정할 이유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존재를 또 저에게는 명분이 없었어요. 부정할 명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또 달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 엄마랑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같이 죽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해도 돼라는 신호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갈 때까지 주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마음이 가장 크죠.
1: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바라보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0: 그 벌써 제가 중국 한국에 온 지도 20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부터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순간들이 시간별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불러도 여전히 감동이고 감사함이 있고 그때 생각이 계속 나고 뭐 그런 찬양이거든요. 저에게는 진짜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하나의 상징과 또 같은 찬양입니다. 조금 그 제가 세상 속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었거든요. 공모할 때마다 마시고 거의 매일 마시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주사를 부려서 고생한 게 아니라 그 술 심부름 하느라고 하나 한 병에서 만족 못해서 두 병 세 병 계속 사러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그동안 그 술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게 지금은 술을 안 마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좀 빨리 의지를 하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 있죠.
1: 우리 삶엔 때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준 형제의 간증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교회로 인도하신 김명준 형제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신 은혜의 찬양, 방송 가족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0: 그 구원의 퍼즐은 이미 북한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 98년도 3월에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넘는 과정에서 새벽 3시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살얼음 진 두만강을 건너는데 그때 그 이제 뒤에서 서포트를 해줬던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소금 주머니 두 개씩 줬어요. 반 가면 던지고 넘어가면 한 번 더 던져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언제부터라는 게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제가 태어나서 그 역경들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겪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제 신체 완전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고아원을 다니면서 부모님과 연락이 끊겨서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길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부모님 만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